아유, 여러분의 관람입니다. 치킨드셔라. 뮤즈 메트로폴 FM의 기비보르데이드 무더러지 기아르데 어런지 왈레이 빌레이. 나는 비즈단 데리스 역 왈레이 빌레이. 자, 문다 봐, 오라? 에잇 미담아 욕심 아니었어 zaman ya. 자자 비싸 자자 프로그램은 다 bitmek üzere az kaldı. Şimdi ne yapacağız? Eskilere gideceğiz. 70'lere gideceğiz. O yok mu? Lauta. Yeah.